0: 그러니 실천으로 덤핑 들려다 있어도 내가 말이지 I'ma be a legend you just watch and say 히러들은 여전히 말 못한테 괜찮아 이제 팬들이 나에게 돼있지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 1분이 더 빨리 지금 너한테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 오늘 밤에 don't now think it to myself
1: Who am I?
0: No I know Think it to myself Yeah, yeah, I don't know, just got me thinking to myself. Yeah.